비둥어 독돌 생잔 알마락니 아간탈라티 나니랑코 크나소나만겐 스니베지 미닛 콜라치오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모 힌디 필름니 등탄탄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쳇바지오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카파 힌디 코보랑코 크나소나만겐 쳇바지 미닛 치봉아 아오 잉글리시 코볼 쳇바지 미닛 콜라치오 실롱 스테이션오니코 왔다츠카파 잉글리시 코보랑코 크나소나만겐 쳇바지 미닛 촛프리오 풍남 투라 프로그램 쳇바지 미닛 촛프리봉아 오 탱암 웨앙 비마락 샌앤토니 스쿨 징잘 니 차트로니 포이도무가니랑코 크나소완 박사 엠발 상마니 자송탈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스쿠바지 옹아하운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카파 힌디코보랑코 크나소나만겐 스쿠바지 미닛 봉아 오 잉글리시코보랑코 크나소겐 스쿠바지 미닛 킹어 웨스턴 뮤직 프로그램어 셀린 디온 아로 라이오넬 리치니 잉글리시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스쿠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바티 아츠케 판카르 치킨바지오 힌디 코볼 치킨바지 미닛 봉아오 잉글리시 코볼 치킨바지 미닛 킹어 존 웬릭 마락 아로 하밀손 모먼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치킨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바티 프로그램 치사바지오 힌디 코볼 치사바지 미닛 봉아오 잉글리시 코볼 치사바지 미닛 킹어 아직 자송고탈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모요 그레팅손 마락 아로 하워드 마락니 등급바 자송고탈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치사바지 미닛 콜라치오 메치크라니 프로그라모 탑치 CH 마락니 기스크니 카타코 크나소나만겐 아로 졸졸 Japanese Encephalitis 사비시 아로 코참팽 소아니 비등오 Dr. Cruzis Elmina 엔상마니 아간탈라테 오나니랑코 크나소완 박사 제미아 마락 아로 줄리아나 마락니 릉급바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치그니 바지오 힌디 코볼 치그니 봉아 바지오 살니 위아타니랑 치그니 바지미 치킹오 border area development program모 암파티 졸로 동급바 만데랑나 아로 송랑나 border area development program니 오 감카급바랑 니비등오 border area development officer 살종 예상마니 아가나니랑코 크나소완 박사 바클린 모먼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치그니 바지 미닛 콜라치오 웨벳 바르티 SMSK 바하니 VVSK 타라니 치그니 바지 미닛 솟봉아 봉아 아오 웨벳 바르티 자로카 사바지오 웨벳 바르티 히트 슈퍼 히트 사바지 미닛 콜라치오 웨벳 바르티 만차헤 깃 그니 바지오 살니 잉글리시 코볼 그니바지 미닛 치봉아 아오 아탐니 힌디 코볼 그니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바티 프로그램 그탐바지오 힌디 코볼 그탐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볼랑코 크나소나만겐 얀다 아살나 다리소그먼 프로그램랑마 다조조나 시망 달아탐니 프로그램랑코 크나소 다리소그먼 프로그램랑코 크나소나만겐 독바지오 위아타니랑 독바지 미닛 봉아 아오 실롱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카파 아츠 코보랑코 크나소나만겐 독바지 미닛 치봉아 아오 아르센트 마락 아루니 돌니 이솔나르 마텔라니 기트랑코 크나소나만겐 독바지 미닛 콜라치오 차담베랑니 프로그램모 아카슈와니니 블시 소츠쿠 가파니 바크타 프로페서 캐롤린 아르마락 retired head of Garo department Nehu Tura campus uni akashwani ni gaman agana ni rangko knaswan baksa meru marak aro mongel sangmani gitrangko knasonaman gen snibajio toki house program mo bapi lehri ni thari gaman hindi film ni gitrangko knasonaman gen snikolachibajio vivid bharti program chatbajio hindi khobor Chet Bunga Bajio English Cover, Chet Kung Bajio Ahana Simang Western Music Programmo, Best of Blue, Aro Gloria Estefan Nigitranko Knasonamangin. Chet Baji Minute Colachio Sports Scan Program, Chet Sotpri Bunga Ao Hindi Coveranko Knasonamangin, Scubajio English Coveranko Knasogin, Scubaji Minute Shimunga Ao Spotlight Program, Scubaji Minit Colachio, Vivid Barti Program, Chikung Bajio Hindi Kobor, Chikung Bunga Bajio English Kobor, Bunkame, Chikung

0: 존가바랑코 바라그리 돈롱바타야 모소리랑코 카이 투시나 나가 강구 카탓나 농아니 바 속마카니랑코 딱나마나 레디메드 바 속마카니랑 농자겐치무바 안튼 란금은 님볼 비작랑코 속마키 강구랑코 카탓나겠다 만겐 켈키도가랑코 강구 납나스캉한 싱그낭한 살동구원칩나 나가 강구 젤라니코 마이케 첼랏겐 녹삼 녹글랑코 드레인랑코 롱탈레 동나 나가 치스콩에 동안이 바치볼 나가랑코 아아 다페갈나 나가 바치 조강치나 초에 와탔나 그따 나가 왁 마추 노랑코 만데 노코니 첼레 킬로미터 브리 바봉아 다카우사르크나 나가 호스피탈니 만데랑 디디디 사트나리 앙오데 디디코 만데 동착급바 노코 사트나 나가 인디바 방바다 창원 송니 만데랑 왁놀 도놀코사 사트나오나야 아로 안타당니 농착람 투착람 노코 사트나온자 바 아팔코산 사트나오나야 아로 노데와 왁놀 도놀로니 강구랑 만디 노코나 벨바스카에 우노 동에 만데랑고 측스카 아로 이야 사비시랑고 바다츠카나 만겐 치볼 달라랑 바 미기게바 비아프랑오데 로콤사 나톡 제건 감부시아 망아침 우코 질나갔다 만나 아로 우아 나토카라 강구 비사랑고 차에 보나츠카겐 사나 바나니 마이케 산겐 생그낭에 야 피버 사운 바 자파니스 엔세팔라이티스 사운 바 친랑고 마시온 호스피탈랑고나 닥차카니고 암나나가 아로 안치 보리카라 아니랑고 닥나나가 이야 사비시고 위아니고 보리카라 에니야니 안치니 듀라시블 호스피탈로 만나 제이 백시네이션랑고 바 비지 수삼소아니랑고 닥나가타 만나 이야 사비시고 차카니 비지랑고 메갈라야니 급은 디스트릭랑어 제이온 제이사니랑 방아침 아로 시아니랑 만디 시아니랑 바타하침 우와 비아프랑어네 거버멘 인딘 제이 백신 수삼소아니랑고 닥갱하 이야 사비시고 만겐츠모바 이야 사비시나 낭초못급바 사나니 삼동자니게문 슴삭소아니 싱그낭이 호스피탈랑어 닥차코코 암마니 안치 테스카아니 아로 무크라키 롱탈 안탈레 동아니 아로 삼팽소아니안 안층니 이 사비시고 날조가니 불옹아
1: 나시망 Dr. Cruzius Elmina and Sangmani Japanese Encephalitis ni Ongbani aro champinga ni gaman aganai ko khna soha da oso mairang dong khwani gaman Jemia marak ni gitrang ko kamatangia gitrangara achika song aro angni thura

본카멘 에스망 줄리아나 마락니 기트랑 코크나 소하 다우득득 사니 자문우 지그니 바지 웅하홈 델리 위니 와닷급바 힌디 코불 코크나 소겐 야나 카슈바니 투라

본카멘 에스망 버클린 모먼니 기트랑코 크나소하 다우득득 세니 자마노 델리위니 와닷크 바등탕탕 비 파티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겐 우리 자마노 졸졸 그니바지 옹아혼 살니 잉글리시 코버 그니바지 미닛 봉아오 힌디 코버 살니 그니바지 미닛 콜라치오 비빗 파티 프로그램 그탐바지 힌디 코버 아로 그탐바지 미닛 봉아오 잉글리시 코버랑코 크나소나만겐 예나카슈바니 투라

나시망 알센마락 아루니돌니 소나락 메텔라니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다득득사니 잡마노 도콜라치옹아한 문급은 프로그램코 크나소겐 얀 아카시바니 투라

본캄 인 시망 몽겔 성만이 기정 호 크나 수와하 아리아 기정 박사의 프로그램 코 감마타니 소마이 베 이안온 보나하 더득득산이 자만 오 문급은 프로그램 코너 시망 나 감마탄겐 이안 아카시바니 투라